0: 喂，大师范吧，
1: 救命的小姐，我死人也不会放你。这是你应该受的，我们已经觉得很对不起你了。
2: 喝酒啊！
1: 喝酒啊！
2: 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喝酒啊！
0: 上做生意，都有点关系。
1: 那好极了，发财啊！
0: 我从上海带了一批百货来，还可以赚一点。
1: 有点，有点，有点。我们这
0: 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